장가 술만 빵가 중란 냠을 땀바 장지 티라 아깐 칠피 아힐 냠을 샹가 크라나 눈물 아따스 끝났 니안 군 베루바 티라 봇 액티비티 지가 티다 양 베루바 수갈 버헨티 수도 자디